0: 사냐구나 우리가 그 사냐구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
2: 아무튼이
3: 마이티 파이
1: 아바타노
3: 디디브라이타
0: Glória a Sutânio, mana!
1: Era de um tchanava!